0: Kia te whakarongo mai koe ki Planet FM 104.6. News, views, beliefs and interests in over 30 languages. At 10 past 2, the team from Radio Kamaya join us with international and local Khmer news, Dharma teachings and cultural items.
1: Hamro Chotari, Yoho Auckland ko radio ma gunjine Nepali haru ko ekmatra dukduki.
2: यसमा समावेश हुनेछन् नेपाली गीत संगीत समसामयिक कुराकानी तथा संक्षिप्त नेपाली समाचार
3: सुन्न नभुल्नुहोला प्रत्येक शुक्रबार साँझ 6:50 देखि प्लानेट एफएम 104.6 मा अथवा इन्टरनेटमा planetaudio.org.nz/hamrochautari
4: Catholic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5: There are Citizens Advice Bureau throughout the Auckland region. If you have a problem, give your local Citizens Advice Bureau a call. They're in the know and their service is free. Their friendly volunteers are trained to help you with free legal services and budgeting advice, consumer affairs and social problems, confidentially. Look under C in the phone book for your local Citizens Advice Bureau. You can be certain of a friendly welcome and confidential service.